0: 귀신의 오사라가 그랬다.
1: 아메리카와 사이코노 온진이 났다.
2: 귀신은 교육마가 왔겠지 마시다. 안내시가 전투는 가난시가
3: 있다. 하나씩이다.
2: 1966년
4: 2月12日のことだった。